0: 미게 지르는 한 토말 리송고비 제나 탄 티신 벽에 벽에가 대니지 무간디 초기 깔롭단 디벨리림 뉴지 시멘지 고르담주 탄 벽에 제림베 샴투니르 슈지 드린지간 저 벽에 지르는 가 군주 슈주로 토말 치던 실이 지르는 공 반대에 사이에 백담군 더리 도지 잔침부 초네 니두 도링 굼 사저 구루 곰바라 커딘제나 웨리숭 곰베제나 시인이르 휴지
1: 마사마야